아, 또 이게 나다 한데 나든 등기 에디 차 규기파 언더스 아 나다 한데 이게 시디 건맨 링고 이 아주 오픈 파일 이라 이 비디나 키고 아사다 트리고 디 어택스 이게 바카디 한두리안 코스 아로 시니 시디기 이디나 팅스 라 일테고 볼트칸고 이디 스트칸고 디 차라단 링기 아르 살라단 니고 이아디